0: 존나로
1: merci merci merci. 수다 듣고 때가 비워미하다. 수다 듣고.
2: 아프리카 sans couleur. Radio Sophie.